0: 괜찮습니다.
1: 저는 괜찮습니다. 지금까지 얼마인지 액셀만 할 것인데 아무리 보면서 되는 것을 믿길 수가 없. 여러분 보다 비대해서 그걸 되는 부분을 묻고 없으면 이렇게 예배치만 결정 진대가
0: 괜찮습니다.
1: 죄송해요. 괜찮습니다.